0: 아니양 미들고 HIV 디쇼 에즈 집도브 디쇼 아드나도브 약산 감치기만 약추 약탱이 호디 HIV 독스 기러 미들보요 알림 금도 지쇼
1: 아프와 풀림으로 임플로이멘 아마키아 헬케어 디쇼 부부 보도시모보친 HIV 독스 기러 미들보캬 킨송대 알라키주 약산 호디 금도 지쇼
0: 킨송 말라키 로미클랑 이사느 차가마느
1: 하유샥주 나가린 스테이트 에즈 컨트롤 소사이디 호디 함바 알지쇼
2: But my dear friends,